0: Son suivant du guitariste et chanteur écossais Hector Gilchrist et celui de l'interprète kurde Temo, qui accompagne son chant aux luttes. Entre ces musiques se trouvent quelques morceaux du groupe Touareg Tartit, qui a consacré tout son disque à la problématique d'exil, car depuis longtemps, cette nation des Touareg est privée de son territoire naturel.
1: 그때요, 동원에서는 내 행차 떠나라고 도련님 찾느라고 야단이 났겠다. 내 행차 떠나는디 쌍교를 어루거니 토교를 어루거니 병마나조리 분불얼제 방자 거불래여 낙이 몰고 나간다. 타랑다랑 타랑다랑 주냐문저 당도하여 어허 도련님 큰일 났소. 내 행차 떠나시며 토르님을 찾삽기로 먼저 떠나셨다 아래엎고 왔사오니 어서 가옵시다. 이별이라 하는 게 너 잘 있거라 나 잘 만다. 분명히 게 이별이지 왜 너무 이별을 이리 뼈한 독도로 한단 말이오. 내 구멍을 치르는디 입문 꼭 붙들어하니 돈내 도련님 할일 없이 낙이 등에 올라앉으며 준향아 잘 있거라. 장모도 평화 이계시오 향단이도 잘 있거라. 춘향이

다리 잡고 아이고 도련님 달달여 아오 여우도련님 달달여 아오 여우도련님 달달여 아오 쌍교도 싫고 교도 나는 실소 걷는 말 깨 반부담 저서 어리렁 추렁 청달다려 가오 방자 달려들어 나귀 경마 쥐어 잡고 체질 툭쳐 돌려세니 비호같이 가는 말이 청산 녹수 얼른 얼른 한 모롱 두 모롱을 돌아들 춘향이 기가 막혀 가는지 뭘 우두머니 바라보니 달만큼 보이다 별만큼 보이다가 나비만큼 보이다가 시보야 잠긴 듯이 아주 깜빡 박석치를 넘어가니 춘향이 그 자리에 벗어 추려